0: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카드와 PBS라고 하는 의약품 혜택 제도 하에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값으로 지불할 최대 금액은 7달러 70센트입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도 최대 본인 부담금이 31달러 60센트에서 25달러로 인하되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작은 비용 절감이라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ealth.gov.au/cheapermedicines를 방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0: Alive 90.5. 5, 5, 5.

0: Good morning, Friday. DJ 달디,
1: 시아 PD,
2: 그리고 신희준의 얼라이브 FM 90.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
0: 안녕하세요. 오늘 네. 아침은 어떤가요?
2: 추워졌어요.
1: 네, 맞아요.
0: 이제 완전히 겨울 같아요, 그죠?
1: 맞아요. 지난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잖아요.
0: 비도 오고 참 힘들었어요. 다니기도 힘들었고.
1: 네. 맞습니다.
2: 우리 저희는 이제 여름이불 다 집어넣고요. 네, 겨울이불 꺼냈는데 비가 와서 네. 네, 이불 빨래를 7번을 건조기를 하루에 7번을 돌리고.
0: 어이구야.
2: 네, 큰일 치렀습니다.
0: 네. 건조기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도?
2: 아니죠. 하루에 됐는데 해놓고 덜 말랐으니까 밖에는 못 널고 거실에
1: 맞아요.
2: 막 여기저기 널려놨다가 또 다음날 또 이제 반 건조된 것 또 건조기 돌리고.
1: 오징어도 아니고.
0: 네. 아, 반건조 네. 오징어 맛있는데.
2: 맛있죠. 네.
0: 우리 지난주에 쿠퍼님 왔다 가시고
2: 네.
0: 저희 뭐 릴스나 인스타가 난리 난 것 같은데요.
1: 네. 나름 대박을 쳤지요.
2: 아주 깜짝 놀란 게 그날 이제 시아 PD님이 영상 찍어주신 게
0: 네.
2: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네, 전 제가 웃는 모습 보고
1: 아니 근데 그때 또 웃음벨이 많이 터졌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그걸 찍으려고 찍은 건 아닌데 그것만 잡혔어요. 아,
0: 뭐 영상 잘 나왔으면 네, 감사한 네. 일이죠.
1: 그만큼 저희 방송이 재밌다고 하는 점.
2: 네.
0: 그러게, 저 좋아요 개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일 올라가는 게 몇 개 붙었다 몇 개 붙었다 올라오더라고요.
1: 맞아요. 인플루언서의 힘이 그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아니 우리 시아 PD님도 인플루언서시잖아요.
1: 네. 여기 다 인플루언서죠.
0: 인플루엔자 나와야죠.
1: 인플루엔.
2: 아니 저번에 했는데 재미없더라고요.
1: 네. 오늘 쿠퍼님 영상 오늘 아 그 저희 영상 유튜브 올라가면은 아마 네? 쿠퍼님이랑도 같이 쉐어해가지고 또 유튜브 보이는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0: 네네.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그 촬영은 쿠퍼님 위주로 했죠? 저희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1: 아 그건 안 돼요.
0: 안 돼요?
1: 네, 저희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시기 때문에.
0: 아이고야. 아.
2: 이런 또 명언을. 네. 쿠퍼가 너무 재밌었대요.
0: 네,
2: 너무 재밌었다고 그 특유의 말투로 형님 정말 재밌었어요.
1: 네.
2: 나도 내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할 줄을 몰랐어요.
0: 그러게요. 아, 나 한국말 그 정말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1: 맞아요.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0: 네.
1: 저희는 짧은 릴스 같은 영상으로만 네. 돼가지고 네. 사실 쿠퍼님의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 가늠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막상 와서 해보시니까는 처음에는 좀 긴장하신 것
0: 맞아,
1: 같긴
0: 맞아.
1: 했었는데 네. 이제 시간 지날수록 이제 안색이 좋아지시더라고요.
2: 한편 끝나고 나서 쿠퍼 괜찮아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한번 했는데 땀에 젖어.
0: 근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야 당연히 한국말로 이렇게 방송을
1: 맞습니다.
0: 한다고 했는데
2: 네.
0: 얘는 호주 친구인데
2: 맞아요.
0: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한 저희 방송이 한 2시간 가량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2시간 동안 리스닝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놓치면은
0: 네.
1: 생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아마 그때 배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끝나고.
2: 왜 말을 많이 해서 아니면 긴장해서요?
1: 두 개 다 하죠. 머리를 많이 쓰고 하니까.
0: 거기다 또 아재 개그까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1: 아 그때 표정이 되게 지쳐 보이시던데요? 신희준님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2: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저희 광고부터 시작하고
0: 네.
2: 네.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 자, 오늘도 상 주는 날 어데모.
0: 예.
2: 또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 합니다.
0: 우후.
2: 너무 신나셨어요.
1: 오늘 달리님 텐션이 좋으시네요.
0: 이 기분 그대로 우리 비행기 타고 올까요?
1: 좋습니다.
0: 네. 네,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오겠습니다.

0: Live 90.5.
1: 이번 주에 특별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오, 정말 어떤, 특별해요.
3: 어떤 특별한 얘기가 있죠?
1: 아, 저희가 저번 주에는 쿠폰님이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자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었죠.
3: 네네.
1: 네, 그래서 저희가 소중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3: 와, 우. 감사합니다.
2: 너무 저는 감동입니다.
1: 너무 감동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연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3: 네.
1: 네, 그럼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네.
1: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연 모집하시는 걸 보고 메일 드립니다. 아래 사연 전달 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3개월 차 접어드는 올빼미입니다. 한국에서 커리어에 집중하다가 더 이상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미룰 수 없어 호주를 왔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은 한국 돌아가고 싶다는데 저만 혼자 신나 있습니다. 테크 밀업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마케팅 밀업도 돌아다니고 카페 좋지, 도서관 많지, 한국에서 회사 모니터만 보던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고민 첫 번째, 시간이 도둑입니다. 어제 공항 도착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이고 남은 건 9개월. 이렇게 재밌는데 비자는 1년이라 적응하면 끝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2, 3년 더 커리어 쌓고 돌아가는 게 꿈인데 한국 돌아가서 이 1년은 뭐 하셨어요를 멋지게 답하고 싶거든요. 남은 기간 잘 보낼 수 있는 꿀팁 좀 살짝만 알려주세요. 고민 두 번째, 저는 올빼미입니다. 매일 아침 어학원을 가야 하는데요. 밤 2시에 눈이 제일 초롱초롱하고 아침 7시에 눈이 제일 안 떠집니다. 알람 3개 맞춰놓고 내일은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고 가야지 하면은 현실 수업 5분 전에 슬리퍼 신고 뛰어갑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지만 저는 새가 벌레 잡는 시간에 겨우 잠드는 쪽이에요. 그래도 남은 9개월 후회 없이 보내고 싶거든요. DJ님들은 호주 오래 계셨잖아요. 꼭 해봐야 할 거 있으면 살짝 귀뜸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법도 혹시 아시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3: 감사합니다. 오, 이 귀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막 생활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1: 너무 공감됐는데요. 그쵸? 저는
3: 공감이 되니까
2: 그냥 사연만 봤을 때 제가 아는 분인가?
3: 집에 있는 분인가?
1: 너무 공감되는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3: 그러게요.
1: 사실 저희가 이 메일, 그러니까 사연을 메일로 받고 저희 DJ끼리 이제 고민을 좀 해봤잖아요. 네네. 그동안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네. 답변. 네, 우리 가장 오래 사신 신희준께서
2: 제가요?
3: 먼저.
2: 네, 아니 이 사연을 보고 나서 왜냐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3: 그러니까요.
2: 왔잖아요.
3: 네,
2: 저도 워킹 홀리데이로 또 똑같이 왔고 처음 와서 지냈던 게 기억이 나서 일단 오버랩 되는 게 있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시간이 도둑입니다.
3: 네,
2: 저도 그러다가 21년 됐고요.
3: 네.
2: 남은 그 1년 뭐 하셨어요를 멋지게 답하고 싶거든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나중에 그때 가면 멋지게 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지금 잘 재밌게 지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올빼미입니다. 이거는 매일 아침 어학원 가는 게 힘들다고. 그 학원 오후반 있지 않나요? 그냥 본인이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본인에 맞추세요. 오후반 있으니까 오후반 가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카페 일할 때 저희는 또 오전 쪽이 있고 오후 쪽이 있거든요.
3: 네.
2: 저는 오전 쪽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나 저희 둘째 딸도 그렇고 자기네는 저녁이라는 게 더 편하대요. 네, 아침에는 싫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오후에 그냥 아예 학원을 가셔서 저녁까지 공부하시고 네, 올빼미 생활을 잘 즐기셨다가 네, 제가 밤 11시 같은 새벽 2시에 잘 주무시고
3: 와.
2: 네, 다음날을 시작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지만 저는 새가 벌레 잡는 시간에 겨우 잠드는 쪽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먼저 잡혀 먹습니다.
3: 그렇죠.
2: 네.
3: 아니요, 걔는 어젯밤에 늦게 갔네. 일찍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2: 네, 그래서 남은 9개월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처럼 보내시고 그냥 늦잠 잘 자시고, 네, 오후반 학교 다니시고, 네, 가끔 저희 가게도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1: 네, 맞아요.
2: 네, 그럼 이제 비현실적인 조언을 달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네, 우리 다알디님께서.
3: 다알디. 저는 굉장히 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공감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네. 일단 9개월 제가 뭐 워킹으로 오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은 저도 오고 얼레벌레 하다 보니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것 같거든요.
2: 네.
3: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와서 워킹으로 1년 정도 있다가 친구들 봐도 뭐 하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요.
2: 맞아요.
3: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액티비티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 파크런 같은 좋은 문화 있잖아요.
2: 네.
3: 그거 1년 동안 했으면은 한국 가도 사실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거든요.
2: 네.
1: 꾸준함을 꾸준함. 어필할 수 있네요.
3: 꾸준함 어필할 수 있고 그걸 하려면 또 아침 8시에 토요일은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나가 있어야 되니까
2: 그렇죠.
3: 자연스럽게 좀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도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2: 네네.
3: 아침에는 사실 일어나기 힘들죠. 저 2부 주제로 이거 기상 관련해서 토크를 나눠볼까 가져왔는데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친구가 있으면 만약에 역할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1: 어떤 역할놀이요?
3: 한 명은 깨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 둘 다 자는 사람이면
3: 그러니까 그거를 역할을 정해놓고 사는 거죠. 어?
2: 아니, 난 역할놀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너는 남편 나는
3: 아니야. 그런 소꿉장난 말고 네.
1: 그러니까 그러면 기상시간대를 그렇죠. 역할놀이하는
3: 월수금
2: 그럼 네가 깨워
3: 네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깨우려면 또 일어나야 되고
2: 그렇죠.
3: 또 미안해서라도 일어나니까 네. 또 뭐 화목토는 내가 하고 친구가 만약 있다면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T적인 답변을 생각해봤습니다.
2: 그 역할놀이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99년도에 제가 제과점 일할 때 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전날 11시 끝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새벽 1시거든요.
3: 그렇죠.
2: 근데 3시간밖에 못 자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시다발이라고 하는 네, 막내인데 네. 내가 먼저 가서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켜놔야 되는데
3: 그렇죠.
2: 야, 늦으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욕을 진짜 먹는 그렇죠. 시대니까.
3: 욕만?
1: 아, 다구리.
2: 아니, 저기 오로라도 가끔 봐요.
3: 그렇죠. 별도 보이고.
2: 예. 네, 근데 그때 너무 그게 걱정이 돼서 그때는 알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대충 뭐 011 뭐 256 우리티로 지내가지고서 그 카피해가지고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 꼭 새벽 4시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그때 안 자고 계시면 전화 주세요라고 한 20통을 보내봤었어요. 네. 근데 진짜로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어요.
1: 와. 어머, 오, 대단하다. 네,
2: 근데 어떤 아저씨가 너 지금 나한테 문자 보낸 건 맞아?
1: 아, 잘못 이거, 보내신 줄 알았어.
2: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잊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끊고 공장으로 출근을 했었어요.
1: 그래도 새벽 4시에는
2: 그분 때문에 일어났어요.
3: 그러니까 그런 역할놀이를 해달라는 네. 거죠.
1: 모르는 사람과 역할놀이 아닌가?
3: 요즘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친구끼리 네. 친구끼리 했으면 좋겠어요.
2: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은 게 제가 여기서 사실은 신조어를 봐서 밑줄 쳐놨는데
3: 네.
2: 우리 달디님 미덥이 뭔지 아세요?
3: 미덥?
2: 네, 테크 미덥.
3: 그러니까 뭐 가서 게더링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밍글하고 하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2: 저만 몰랐네.
1: 네, 신희준님만 몰랐던 걸로 오늘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미덥이 뭔지. 네.
3: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네. 미덥 해가지고 뭐 술도 먹고 토크도 하고 네.
2: 그럼 우리 리디아님 거기서 역할놀이 미덥을 한번 찾으시게
1: 아침 기상 미덥도 괜찮네요.
3: 좋죠.
1: 네.
3: 그래서 저는
1: 있는지 모르겠지만
3: 사실은 조찬 회동 조찬 모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1: 새벽, 벌써
3: 새벽에 만나서 뭐 얘기 좀 하고 각자 일하러 가자 뭐 이렇게 저 그거 좋아해요.
2: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 새벽에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3: 그러니까
2: 네, 사실은 뭐 이거 한번 해봤는데
3: 네.
2: 좀 내부적인 욕을 먹었어요. 야 우리 저기 회사 미팅을
1: 네.
2: 아침 7시에 하자.
1: 와우.
3: 그런 관계는 안 돼.
1: 그거 아시죠? 그 한국 프로그램 중에 사장님 기는 당나귀.
3: 알죠 알죠.
1: 그거 지금 빨간불 들어왔어.
3: 빨간불 두 개.
2: 이제 미덥 다음에 모르는 거 또 하나 생겼어요.
3: 그런 관계 말고 그냥 네. 내가 좋아서 가는 관계들 친구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약간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비즈니스 미팅 뭐 사장님들끼리
2: 네네.
3: 뭐 종업원들끼리 그런 조찬 모임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신희준 근무하실 때 새벽에 한번 나갈게요.
2: 예, 요새는 새벽 근무가 없어져서
1: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저도 늦잠 자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아침 시프트보다는 저녁 시프트를 더 선호하고 뭐 새벽에 자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이제 20대 후반을 가면서 저도 아침 저는 7시 한 30분부터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6시 반쯤 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피곤한데 그것도 6시 반에 계속 일어나면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3: 그럼요.
1: 그래서 어느 순간은 아침 일찍 가서 빨리 끝나는 게 더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고민을 좀 들어드리자면 저는 좀 실용적인 그 좀 어드바이스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3: 네.
1: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느끼신 적 있으시죠?
3: 그렇죠.
1: 네. 그게 이유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걸 하고 도전을 하는 게 되게 줄어들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패턴화된 삶이 더 익숙해진대요.
3: 아.
1: 그러면서 이제 이 뇌도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느리게 가려고 하려면 새로운 걸 매일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추천하는 게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3: 일기?
1: 하루하루.
3: 네네.
1: 감정일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사소한 메모 같은 것도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그래도 이제 리플렉션도 좀 되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좀 알차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암막커튼 같은 걸 일단 없애셔야 돼요.
2: 암막커튼?
1: 암막커튼 있잖아요. 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커튼?
2: 아.
1: 그런 게 집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진짜 한 4시까지 잘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그래서 없애시고 그리고 호주는 햇볕이 좋으니까
3: 네.
1: 아침에 사실 해 뜨면 바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새 소리도 있잖아요. 네.
3: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빼시고 암막커튼 치우시고 이렇게 주무시면은 아침에 자동기상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2: 야, 우리 리디아님은 저기 한여름에 퀸슬랜드가 있으면은 진짜 와 힘들겠네.
1: 왜요? 왜요? 퀸슬랜드에 뭐
2: 새벽 4시면 벌써 해가 12시인 것 같아요.
3: 낮이
1: 진짜 더워요?
3: 낮도 길고.
2: 아니요. 해가 빨리 이미 떴어요. 새벽 4시인데. 그 다음에 새벽 4시 밖에 보면은 이미 사람들 다 조깅하고 있고.
3: 그럼요.
2: 그냥 한 아침 9시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해는 언제 져요? 거기는?
3: 저녁이에요.
2: 저녁에 져요.
1: 내 말은 8시쯤에 지나요? 좀 긴 편인가요?
2: 길죠. 거기는? 여름엔 해가 길지. 해도 길죠. 그때는. 근데 저는 아무튼 휴가 갔다가 야 새벽 4시인데 진짜 낮 12시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3: 네.
1: 그럼 퀸슬랜드를 한 달 정도 갔다 오시는 걸로
2: 네, 그럼 거기 환경에 적응해서
3: 한 달을 채우시는 걸로
2: 네. 네.
3: 자 오늘 저희 소중한 리디아님의 사연을 듣고 그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좀 나눠봤습니다. 신청곡 있죠?
1: 네 리디아님이 또 소중한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3: 네.
1: BTS의 2.0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0: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 Head across to our website, alive905.com.au,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5.
1: You wouldn't drink and drive, but did you know that being awake for 17 hours can have a similar impact on your driving as a blood alcohol content of 0.05. So remember to get a good night's sleep, take regular breaks, and don't trust your tired self. How tired are you? Visit testyourtiredself.com.au. A message from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Remember, if you're going out drinking tonight, plan ahead to get home safely. Make sure you leave the car at home and get a lift. RBT means you need a plan B. If you're drinking, don't drive. A message from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2: Alive 90.5.
3: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 DJ 달디의 건강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0: 유후, 얌.
3: 감사합니다. 얌. 맛있는
0: 건강한 스푼. 네.
3: 맛있는 한 스푼. 자, 우리 앞에 리디아님 사연도 들었지만은 혹시 우리 DJ님들 오늘 아침 몇 분 만에 일어나셨을까요?
4: 저는 진짜 감사하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알람 울리기 2분 전에 깼어요.
3: 역시.
5: 그럼 깔끔한 수면 아니에요?
3: 그럼요.
5: 완전 기분 좋던데 저는.
4: 약간 찝찝해요.
5: 저는 2분은 괜찮거든요. 네. 그럴 때 있어요. 30분 일찍 깰 때. 그러면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30분 더 잘 수 있는데 왜 먼저 깼지? 그리고 다시 자면은 분명히 다음에 깰 때 힘들거든요.
3: 그래서 오늘은 기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 네.
3: 우리 방금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눈이 알람 전에 떠지면 정말 좋은데
4: 네.
3: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알람을 듣고도 스누즈를 해놓는다든지.
5: 그렇죠.
3: 일어나기 힘든데 왜 아침엔 유독 일어나기 힘들까요?
4: 알람을 듣고도 스누즈를 누르는 게 이게 사람의 신체 능력을 깜짝 놀란 게 손가락이 정말 기가 막히게 탁 눌러요.
3: 그 자리.
4: 그 자리.
3: 안 보고도 알아.
4: 안 보고도 진짜로.
5: 그런 거 잠깐 생각해봤는데 스누즈 버튼이 항상 밑에 있잖아요. 네. 어쨌든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항상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버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눈을 뜨고 봐야 되잖아요.
4: 제 거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위치가 네. 여기서 그러니까 한 칸 올려졌어요.
5: 아니 맨날 네. 바뀌는 거예요.
4: 아, 맨날.
5: 스누즈 할 때마다
3: 그러면
5: 버튼이.
3: 아마 전화기 던질걸요?
4: 아.
3: 예전에 그런 알람 시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를 네. 한 번에 안 꺼지게
4: 맞아요, 맞아요.
3: 여러 단계를 눌러야 꺼지는 건데 네. 다 그냥 결말이 좋지 않더라고요. 던져서 끝나는 걸로.
4: 제가 갑자기 어머니께서 그 예전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하셔서 알람 시계를 사주셨어요. 교회에서
5: 네. 네,
4: 교회에서 하셨는데 시간이 딱 5시에서 딱 울리면은 바바바바바서 음악이 나오더니 찬송가가 나와요. 그러더니 성경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러면서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안 돼 일어나지. 그래서 위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멘. 있었어요.
5: 그런 시기가 있군요.
3: 그럼 일어나시나요?
4: 아니 뭐 거룩하게 일어나시죠.
5: 진짜 거룩한 새벽이네요.
4: 네.
3: 특히나 요즘은 또 추우니까
5: 맞아요.
3: 뭐 온수 매트,
4: 네.
3: 두꺼운 이불. 그 이불 밖 빠져나오려면 그 차가운 공기.
4: 그렇죠.
5: 맞아요.
3: 그 따뜻함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5: 너무 힘듭니다.
4: 제가 아이들이 또 추우니까 그 히터를 새벽 5시에 딱 1시간 켜놓는 걸로 네, 알람을 네. 맞춰놓거든요.
3: 네.
4: 이 알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자동적으로 똑딱 되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시계 알람은 휴대폰 알람은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진짜로.
3: 그래도 휴대폰도 스누즈 하면은 뭐 몇 번 하다가 알아서 꺼지더라고요.
4: 네. 아 그래요?
3: 계속 가진 않더라고요. 얘도 지치는지.
4: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5: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4: 그러게. 나도 저는... 여쭤보려고.
3: 아니 이게 계속 소리가 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4: 스누즈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알람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랬더니.
5: 맞아요. 1분 하고 아마 그만 될 거예요.
3: 그래서 저는 보통 알람을 10분 단위로 지금 맞춰놓은 거는 5시 20분, 5시 30분.
4: 네.
3: 근데 보통 알람 울리기 전에 깨긴 깨요.
4: 네.
3: 이상하게 그렇게 신체 능력이 발달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20분에 딱 일어나면은 바로 안 일어나고 좀 이제 이 부비적 뭐 스트레칭도 좀 하고 네. 민기적 하다가
4: 그럼 달디님은 두 번 만에
3: 보통 네, 두 번 맞춰놓고 일어나고 네.
5: 저는 한 세 번 정도. 근데 이제 보통 저는 방을 쉬어가니까 옆 사람이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제 알람을 맞추지 마라 그럴 거면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알람을 좀 끄고 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3: 아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네.
5: 맞아요
4: 아 그러고 저는 제 알람보다 우리 딸들이 자기 학교 일찍 가야 된다고 알람을 일찍 맞춰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3: 하지만 안 끄죠.
4: 안 끄죠.
3: 그렇죠.
4: 제가 일어나서 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걸 꺼줘요.
3: 그럼요.
4: 네, 그래서 야 네가 이거 맞춰놨잖아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아빠 조금만 더
3: 흔한 딸들 이야기입니다. 저희 네. 집에도 저희 이제 잘 일어나는데 한 번씩은 이제 제가 가서 꺼주고 네. 이렇게 달래가지고 깨우고 뭐 네. 그렇게 합니다. 우리
5: 아 저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딱 나면서 아빠가 얘기인데? 항상 네. 얼마 전 맞아요 얼마 전이에요. 근데 아빠가 항상 깨워주셨거든요.
3: 네.
5: 근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보고 싶네요. 갑자기. 근데 맨날 우리 아빠는 좀 짜증을 내셨던 것 같아요.
3: 깨우면서?
5: 달래면서 깨우신 적은 없고.

0: 네. 이렇게 다정하게 깨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네. 딸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1: 아니면 이렇게 항상 뒤에서 이렇게 업고 이렇게 들쳐매가지고 네. 화장실로 일단 화장실 그 변기통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저를. 그리고 이제 알아서 깨거라 하고 나가셨어요.
0: 저는 딱 손 잡고 상체를 반 일으키는 것까지. 뭐 뒤로 더 눕든지 안 눕든지 그건 본인의 의지로 하는 거고.
1: 아,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었을까요?
2: 그렇게 깨워주는데 저희 그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그렇게 못 일어나요. 이거 저기 요새 지금 그 취사병 전설이 되다 또 군대 영화가 지금 바로
0: 모르겠어요.
2: 정말 재밌어요. 진짜 정말 재밌는데 그냥 기상 얘기하니까 네. 군대에서는 빠빠빠빠빠 이게 딱 나오거든요. 아침 6시 되면은 자 일단 이등병은 90도로 탁 튕겨요.
0: 그렇죠.
2: 진짜 진짜 튕겨요. 빡 소리 나자마자 탁 튕겨가지고서 아침 뭐 뭐라고 외쳤는데 뭐 기상하십시오 그랬나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그러고서 불 켜고 막 이불 개고 막 하고 일병은 빡빡해서 일어나.
1: 아 점점 좀 템포가 좀
0: 짬이 짬이 찼어 이제. 네.
2: 그다음에 상병까지 일어나서 이제 저기 뭐 옷 입고 있으면 이제 병장은 그제서야 아 천천히 해.
1: 제가 오늘 노래 선곡을 할 때 네? 사실 그 노래를 넣을까 했어요.
0: 어떤
1: 그
0: 거?
1: 기상송.
2: 아.
1: 근데 노이로제가 오실 것 같은 그렇죠, 분이 그렇죠. 몇 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선곡하진 않았지만.
0: 저는 이제 공군이니까 공군은 네. 진주 교육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2: 네, 네.
0: 거기는 빠빠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2: 아 뭐였어요?
0: 무슨 저벅 저벅 저벅 저벅 소리 나면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가는 그게 저 제대하고 노래를 네. 한번 찾아봤어요.
2: 네.
0: 오, 잠 벌떡 깨겠는데요.
2: 아, 그래요?
0: 그때 기억으로.
1: 아, 다시 들으니까.
2: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건 궁금하네요.
0: 제가 다음에 저도. 한번 찾아가지고 들려드릴게요.
2: 네.
0: 그 저벅 저벅 소리만 나면은 애들이 다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일어났었어요. 요즘도 들으면은 정말 옛날 생각 날 것 같아요.
2: 아 근데 요새는. 이게 아까 전에 취사병 전설이 되라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한번 꼭 보세요. 네.
0: 어떤 내용이에요?
2: 아니 저는 이게 오버랍이 너무 되는 게 제 그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훈련소에서 표창 받고서 자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1등, 3등, 토탈 2등 해가지고서 그 뭐라고 저렇게 아무튼 표창장 해가지고서 그걸 들고서 갔는데 그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나오는 주인공도. 1등 훈련병으로 자대를 가요.
0: 아.
2: 자대를 배정받았는데 뭐가 보직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취사병이 된 거예요.
0: 아, 네. 네.
2: 그래서 취사병 해서 거기서 이제 취사를 배우고 하면서 어떤 퀘스트를 약간 좀 병맛 드라마야. 이게 재밌어요.
1: 맞아요. 약간
2: 예전에 우리 저기 CRPD님 우리 저기 최근에 릴리스 나왔던 호잇 호잇 호잇 약간 이런 식으로 중두 같은 병맛 드라마인데 약간 고급틱 병맛 드라마 저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2: 그 정도로 재밌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눈에 이게 생겨요. 뭔가 이렇게 게임처럼 취사병이 되셨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퀘스트를 뭐 깨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나 할 때마다 레벨이 등급되셨습니다. 네. 막 그러면서 하는데
0: 게임처럼.
2: 네, 게임처럼. 너무 재밌는데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간부식당으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간부식당에 갈 수 있는 퀘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딱 이러고 나오거든요. 제가 일반 병사에서 간부식당 갔다가 진짜 온갖 회식 그 저는 강원도 인제 있었는데 인제 군수, 강원도지사, 시원, 뭐 독일 국방부 무관도 왔었고요.
0: 네네.
2: 모든 회식이랑 회식은 다 해봤고 돼지 세 마리를 왔어요.
1: 아 진짜?
2: 진짜로 돼지가 이 테이블보다 커요.
0: 쿡된 걸로?
2: 아니요. 생돼지로. 돼지 세 마리가 진짜 트럭에 꽉 차가지고 세 마리가 왔는데 진짜 이 테이블보다 훨씬 커요. 행복한님 늘 행복한님들은 뭐든지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취사병! 뭐 이병 뭐 가면은 자 돼지 잡아봐. 돼지를 저희가
0: 이렇게 잡지 그랬어.
2: 아 돼지가 생각 우리 아기 돼지만 봤지 네, 네. 진짜 2만원 돼지가 온 거예요. 못 잡습니다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도살장 가서 도축해 오셨어요. 그거를 냉장고에 넣으라고 남자의 5명이서 돼지 한 마리 300kg 넘고 막
0: 와.
2: 그거를 냉장고에 들어가주다는 거 넣고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를 다 이제 생돼지로 네, 300명 전 대원들 네, 먹이기 위해서 다 해가지고서 했던 네 별걸 다 해봤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군대 얘기하다가 알람 얘기하다가 취사병 전설하다가 지금
0: 취사병 전설이 되셨습니다.
1: 그게 실제 그 있는 이야기였네요. 드라마가 그러게요. 아니고
2: 드라마인데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현실적이었던 게 아내한테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요번에 5화가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 야 이제 취사 트레일러

0: 취사가 나오겠는데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광고에서 취사 트레일러를 나는 이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꼭 뭔가를 또 더 만들어주겠어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아내가 보더니 뭐야? 나 얘기했잖아. 나 저거 진짜 다 해봤다고.
1: 드라마 작가가 현장 조사를 엄청 꼼꼼히 하셨네요.
2: 취사병 출신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네. 자기 얘기 아니면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0: 네. 근데 저희 취사병은 아까 전에 군대에서 얘기하다가 하려고 했던 게 저희는 알람 듣고 깨는 게 아니라 저희는 화부조라고 해서 아침에 새벽 3시 올라가서 국통에 불을 붙여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지 않고 그 이렇게 교대병들 있잖아요.
2: 저기 뭐야 불침번들.
0: 불침번들. 네, 네, 네. 불침번들이 자 취사병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네.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새벽 3시에 착착착착 해가지고서 올라가서 밥 짓고 있던.
2: 아 그때 연탄 썼어요?
0: 저희는 그 경유.
2: 경유. 네. 신식군대네.
0: 네.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2: 그렇군요. 참 아침에 군인들도 일어나기 힘들었겠죠.
0: 신기한 건 어쨌든
2: 그 맞으면 일어나나?
0: 뭐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1: 맞아요. 네. 좀 긴장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소리보다 저는 그 진동이 먼저 울리잖아요. 핸드폰 알람에.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옆에 두고 나면 징 이렇게 하는 거에 먼저 깨던데요.
2: 온다 온다 온다. 그렇죠.
1: 먼저 그렇게 깨더라고요. 긴장하면.
2: 그래서 참 이 기상이 힘든 게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편하게 주무시느라고
1: 너무 편하게 자면 안 되나?
2: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게 자야 될 것 같아서
1: 불편하게 항상.
2: 네. 그래서 우리 기상이 어려운 이유가 뭐 잠이 부족한 것도 있고 너무 네. 편하게 자서도 그렇고 요즘 또 특히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느라고
0: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 아니면은 스트레스. 오 이건 그쵸. 저도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성격인데 스트레스 있을 때는
0: 새벽에 깨요.
2: 새벽에도 깨고 저녁에도 잠을 네. 잘 못 자고 누워 있어도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몸이 덜 피곤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똑같은 목표 없는 하루들 네.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기상이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은 마음이 피곤해서 기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서
0: 네, 힘 있는 노래 듣고 가셔야죠.
2: 다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네, 일어나 듣고 왔습니다.
2: 모두 일어날 뻔했어요.
1: 힘들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는 좋은 기상이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2: 네,
1: 그런 또 루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 네.
1: 아침에 일어나면은 뭘 하죠? 보통
2: 알람 끄죠.
1: 알람 껐어. 그 다음에는 뭘 해요?
2: 화장실로 가죠.
1: 그렇죠.
2: 네.
1: 핸드폰 들고 가죠?
2: 아니, 전 놓고 가요.
1: 오.
2: 네, 아침에 놓고 가요.
3: 아침에 저도 놓고 가요.
1: 전 들고 가는 것 같아요.
2: 네.
1: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또 확인도 해야 되고.
2: 아, 그렇죠.
3: 보통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들고 갈 여유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좀 민기적 거리다가 한 딱 5분 남았을 때 오씨 망했다 늦었다 하고 바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5분 만에 씻고 나와서 옷 준비하고 나오면은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1: 5분 만에?
3: 네, 저 완전 잘합니다.
1: 대박.
2: 야, 진짜요?
3: 저 군대 체질인가 봐요.
1: 아니, 저는 그렇지 말입니다.
2: 아니,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진짜 3분 뭐 그냥 5분 만에 딱 해가지고서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안 돼요.
1: 아, 그렇구나.
2: 네, 그다음에 저희 아내도 일단 채소 준비하는데 막 30분 한 시간
1: 그 정도는 걸리던데. 우리 시아 PD님.
3: 저는
1: 5분 안에 뭘 할 수 있어요?
3: 일단 5분 안에 화장실 가서 이제 뭐 다 씻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옷 입고 그 다음에 욕모 잔정 좀 하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화장이 좀 필수인데
1: 그렇죠.
3: 호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다 보니까
2: 전 여기서 큰 차이를 봤어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라고 얘기할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용모 단정
1: 그러니까.
2: 좀 하고
3: 화장은 아니에요. 용모 단정 그냥 아 오늘은 좀 사람처럼 생겼구나 이러고 그냥 그래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5분 만에 이제 가죠.
2: 네, 오늘 아침에 용모 단정하세요.
1: 네. 네. 뭐 저녁에도 단정하십니다.
3: 네. 오늘은 너무 단정한 게 하고 왔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은 아침이랑 달라요? 용모가?
3: 지금요?
1: 네.
3: 아, 지금은 이제 아주 출중하죠.
1: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3: 네. 아, 아침에는 못 하고 저는 보통 점심 때 화장을 하기 때문에.
2: 아.
1: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여자들이 생각하는 화장이 어디까지가 화장인지 잘 몰라서.
3: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한국에서는 보통 지하철에서 화장 많이 하시잖아요.
1: 지하철?
3: 버스 안에서 쓰시면서도
1: 운전하면서도 하잖아요.
3: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호주에서는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안 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1: 네네.
3: 좀 저만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출근해서 화장실에서 후다닥 합니다. 그래도 한 10분 걸립니다.
2: 10분이면 엄청 빠르신 건데.
3: 엄청 빠르죠. 화장치고는 빠릅니다.
1: 메이크업 아티스트.
2: 인정합니다.
1: 네. 우리 신희준 아침에 요즘 안 나간다 그러셨죠?
2: 아니, 아침에 나가요. 아침에 나가는데 저는 여기 지금 그 달디님께서 스트레칭이라고 하나 써주신 게 하나 계속 이 눈에 거기 가는 게 그 자연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하나 아는 게 우리 집에 하루 강아지
1: 이거 하죠. 일어나면
2: 아침에 일어나면 얘는 일단 앞 다리를 쭉 켜서 스트레칭을 해요.
1: 맞아, 맞아.
2: 그리고 또 뒷다리를 쭉 켜서 스트레칭을 해요. 이거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
3: 맞아. 아침마다?
2: 네, 아침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도 스트레칭을 해야지 좋다라는.
1: 그렇죠.
2: 이론상으로는 알고
3: 그쵸.
2: 있는데, 늦었다. 아까 우리 시아피님 아씨 망했다 그래서 하는데 빨리 해야지라는 마음에 먼저 가서 씻고 그냥 바로 해서 뭐 스트레칭이 없어요. 그냥 나가고 그냥 바로 나가다가 몸도 좀 깨어뚱한 것 같고 한데 스트레칭하면 사실 되게 상쾌하거든요.
1: 네.
3: 그 앞다리 펴고 뒷다리 펴고 하는 게 기지개의 개념 아닐까요?
2: 그렇죠. 기지개의 개념. 그렇죠. 그게 스트레칭이죠.
3: 네. 기지개도 안 하세요?
2: 저 안 해요.
1: 그러니까 아직 젊은가 보다. 아니 이거 해줘야 돼요.
2: 네, 아, 뭐 쭉쭉쭉. 네.
3: 쭉쭉이.
1: 짤랑짤랑짤랑. 글쓰 글쓰 이런 거.
2: 네.
1: 유치원에서 하던 그런 거 해줘야 돼요.
2: 네, 그래서 그 스트레칭이 참 지금 보고 나서도 내일 아침에는 그래도 지금 마인드 컨트롤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저는 그 뛰니까 뛰면서 그 늘 안 좋은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왼쪽 다리의 아킬레스 쪽.
2: 네.
1: 그래서 여기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아주 길게 뛰거나 되게 빨리 뛴다고 했으면은 이게 굉장히 좀
2: 무리가
1: 조금씩 아파요. 그래서 평소에 이걸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면은 주로 이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아킬레스 종아리
2: 마사지를
1: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왼발만 하니까 오른발이 좀 불만인 것 같아서 네. 오른발도 좀 만져주고
2: 싸우지 않게. 네.
1: 갸우뚱하지 않도록 네. 찌푸둥하지 않도록 물은 마셔요 물.
2: 물은 마셔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아니고 이제 씻고 나가기 전에 한 컵 딱 먹고 나가요.
1: 그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아내가 주신다는
2: 음온탕인가 뭐 아무튼 음온수 뭐 얘기하는데 지금은 네 아내가 안 주셔서
1: 그 좀 따뜻한 물 마시면 좋다 그러던데 아침에 일찍은
2: 그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랐던 게 제가 예전에는 어떤 TV 아침마당입니다 이런 데 보면 꼭 약간 이렇게 하이치 같은 박사님이 나오셔서 아침에는 차가운 냉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차가운 냉수를 마셔야 되는구나 왜요? 라는 걸 하는데 차가운 냉수에 산소가 많이 있어서 냉수를 마시면은 이 그 산소가 손가락 끝에까지 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3: 그래요?
2: 진짜 그런가라고 해서 알고 나서 먹으니까 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왠지 갸우뚱 있는 네.
2: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는 몸의 온도하고 맞는 그렇죠. 온도를 마셔야 된다라고 네네. 또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서 네, 지금은 이제 차가운 물은 조금 잘 자제하고 이제 약간 룸 템퍼레처.
1: 네네. 우리 시아피디님은 물 많이 드세요?
3: 저는 아예 안 마셔요. 좀 많이 마셔야 되는데 저는 네. 물을 마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땀도 잘 안 흘리고 근데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요.
3: 물을 안 먹는 게
1: 몸에 70% 물인데 그걸 자꾸 채워줘야 되는데
3: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물을 안 먹으니까 좀 두통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면 두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1: 일할 때도 잘 안 마시나 봐요?
3: 저는 음료수 같은 거를 잘 안 마셔가지고 근데 일부러 먹지 않으면 사실 땡기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요즘 뭐 앱 같은 거 보면은 물 마시는 시간도 알려주고
2: 맞아요.
1: 마셨는지 체크도 하게 그런 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3: 저는 그리고 그런 게 좀 귀찮은 게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1: 그래서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3: 아, 참 너무
2: 감정 받아주고 티 마셔.
1: 그냥 마시지.
3: 지금 되게 심각한 귀차니즘이라고 지금 반성.
2: 뭐 물 대신에 커피 한 잔이라도.
3: 뭐 그건 안 좋지 않아요?
1: 네, 커피랑 티랑 물은 또 다르다 그러더라고. 난 너무 티인데. 예전에 저 미라클 모닝이라고 한 석 달 한 적 있었어요.
2: 네.
1: 여기 코칭하시는 분 시드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코치 어떤 뭐 삶에 대한 전반적인 코치를 코칭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수업을 몇 달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미라클 모닝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냥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빡빡이 숙제하고 머릿속에 맞아요. 떠오르는 생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적는 거예요.
2: 네네.
1: 속장을 적었어야 됐나 뭐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적어요 했는데 우와
2: 적어져요.
1: 쓰니까 되더라고요. 한 30분 뭐 길면 1시간 정도 적긴 하는데 뭘 적는지 몰라. 지금도 노트가 집에 있긴 한데 거의 한 권을 다 채웠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침 어떤 모닝 습관을 기르기 네네.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었습니다.
3: 좋던가요?
1: 생각이 정리는 좀 되는 것 같아요.
2: 네.
1: 뭐 뭔가 주저리 주저리 계속 말이 나와요. 또 글로 쓰니까.
2: 네. 그렇죠. 미라클 모닝.
1: 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연다. 열었었습니다.
3: 근데 제가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참 뭐 아침형 인간이 되게 좋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사람마다 이제 아까 신희진님도 오후반으로 가시라고 하셨잖아요.
1: 네네네.
3: 사람마다 그게 체질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3: 그래서 아침형 인간은 아침형 인간이고 저녁형 인간은 굳이 아침형 인간이 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몸이 저녁에 활성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2: 네. 이거를 저기 해주셨던 분이 그 예전에 김미경 씨가 그 유튜브 유명한 그 강연하시는
1: 네네.
2: 김미경 선생님 그때 오셨을 때 그 딥마인드라는 책을 내셔서 호주에 방문하셔서 강연을 하셨거든요.
1: 저희 집에 있어요.
2: 그 딥마인드가 뭔가 하고 봤더니만은 이전에는 이제 김미광 선배님도 우리 새벽 4시에 일어납시다. 여러분들 우리 영어 외워야 돼. 암기.
1: 예전에 그랬어요.
2: 네, 네. 암기 우리 10개씩 해가지고서 1년 지나면은 3600개 단어를 우리는 맞아. 같이 다 외워서 다 같이 우리 인생의 성공길을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동기부여를 하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번 좀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나서 딥마인드라는 책을 내시고 나서 내가 개발되는 게 나의 라면의 내면의 나를 개발하는 거지.
3: 라면.
2: 그러니까 라면은 네, 라면은 집에서 끓여 먹는 거. 내면의 나를 발견하고 내 내면의 나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영어 단어나 이런 거에 너무 겸연하지 말고 새벽 4시 안 일어나도 이제는 괜찮아요.
4: 그렇죠.
2: 본인의 시간대에 찾아서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약간 식으로 바뀌어서
3: 맞아요.
2: 그게 참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그렇죠. 게 있었으면은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 내가 어떤 게 더 잘 맞지?
3: 맞아요. 잘 맞는 게
1: 맞아,
3: 있는
1: 거 같아요. 좀 예. 네. 자기한테 맞는 거. 말씀하신 대로.
3: 그 따라가면은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남이 또 하라는 대로 하려 그러면은
1: 그렇죠.
3: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1: 뭐 굳이 남 눈치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2: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좋은 말 안 좋은 말로 비교라고 하잖아요.
1: 그렇지.
2: 예. 네. 그래서 그전에 김희원 강사님 전 강연 듣고 나서 제일 느꼈던 게 우리가 이민사회 와서 다 고만고만할 때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성장한
1: 그렇죠.
2: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저만큼 성장한 것 같은데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된 것 같네라는 약간 비교의식?
1: 뭐, 나는 좀 뒤처진 것 같네. 네.
2: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딥마인드 책을 읽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나도 성장해 있다.
1: 그렇죠.
2: 라는 거를 칭찬해 주셔라.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위안이 됐던. 네.
3: 아주 건강한 코너입니다.
1: 그러게요.
2: 오늘 건강 세 스푼 먹은 것 같은데.
1: 그렇죠. 한 스푼만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세 스푼 드렸습니다. 이 기상이란 게 뭐 어떻게 보면 또 삶의 태도와도 네. 또 연결이 되겠죠. 뭐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힘.
2: 네.
1: 어제 힘들었어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 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들 오늘도 힘들게 일어나셨지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몇 시에 일어났느냐보다 오늘도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네. 일탈을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자우림의 일탈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listening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Alive 90.5.
2: 네, Alive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네. 저번 주에 우리 쿠퍼 만나고 나서 네. 우리 함께 쿠퍼레이션 됐잖아요.
3: 아, 쿠퍼레이션 잘 돼 있죠.
2: 네. 네, 그러면서 하나 느꼈던 게 아,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구나. 그렇죠. 또 우리만의 문화가 또 약간 색깔적으로 또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3: 네, 네.
2: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한국인만의 문화 특수성?
4: 네. 네,
2: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주제를 정해놓고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3: 네, 좋습니다. 네. 얼마나 좋으면 호주인인 쿠퍼도 한국 문화를 따라오고 좋아하고 하는데.
2: 그러니까요.
3: 저희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2: 네. 네.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최근에 하나의 짤을 봤어요. 이게 약간의 그 개그맨들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형님들 저희 재밌는 게 하나 있다고. 와인바에서 계산할 때랑 막걸리집에서 계산할 때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고. 보셨나요 이거?
4: 네.
3: 아니요, 저는 안 봤어요.
4: 아, 그러세요?
2: 네. 그 와인바에서 저희가 이렇게 셋이서 와인 먹지 않아서 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제가 대접하고 싶었어요.
3: 아니요,
2: 제가 할게요라고 하는 게 이제 와인바. 근데 막걸리집 가면은 오늘은 내가 사야지. 에이, 막 이러면서 하는 거.
3: 에이, 형님, 에이, 오늘 제가 살게요.
2: 그래서 그거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3: 코리안 와인인데 막걸리죠.
2: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일 봐요. 저희 숍에서도 이렇게 그룹으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4: 네네.
2: 어르신들도 오시고 또 이제 그 저기 여성 엄마들 학교 애들 데려다 주고서 학교
3: 네네네.
2: 여자분들도 그룹으로 오시고 하면은 아이 됐어 오늘은 내가 살게 카드가 한 5개가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 그럼 누가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경쟁 붙이고 서로 자기